0: 야, 마오로.
1: 에, 와샤지 코요리.
0: 나타나가는 디모카지.
1: 우와, 코즈라, 코즈라, 코즈, 자네 구트가 쿠라.
0: 자네, 자네, 여기 모시 모자 보라 코즈.
1: 인디는 뭐나 시드코 카바카라바 예 우추용바.
0: 에고, 제가 카바카라바 예 코요리.